마커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패스아자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셨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 새롭게님 청하신 곡부터 나눕니다. 김명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죠. 이 곡 듣고요. 2834번으로 청하신 곡 김도현의 인생, 그리고 모래요정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요. 제키 리님께서 청하신 비앤브리지 예수나의 치료자, 그리고 이길승의 소망으로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눕니다.

이길승의 소망으로 들었고요. 제키리님 청하신 비엠브리치 예수나의 치료자, 모래요정님께 전한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고요. 김도연의 인생, 이 곡은 2834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다시 새롭게님께 전한 김명식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어요.

숲속에 빨리 자라는 대나무와 더디게 자라는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매일 대나무를 올려다보며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못 자랄까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대나무 대신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줄기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급히 자라 뿌리가 얕던 대나무는 뽑혀나갔지만 속을 다지며 자란 참나무는 버텨냈습니다. 신앙도 더디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선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분을 변호했고 몰약과 침향을 들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가 모두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내 뿌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프로비던스 월십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었고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그리고 오벳이었죠.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까지 네 곡을 이어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더디지만 깊이 내린 뿌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인생도 또 신앙도 더디 자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그 상황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의 속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0: 바랍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4031번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예,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 길,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감람나무로 나오는 올리브나무, 예로부터 지금까지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오르셨던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가득했을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올리브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감귤나무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무로 자녀들을 키우고 올리브나무와 일생을 함께 나눈다고요.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땅이 황폐해지면 올리브나무에 기대어 사는 그들의 삶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요. 말씀 속 그 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의 손 모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우리가 사는 터전을 망가뜨리니까요. 더 이상 이것이 번지지 않게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1000번째 정성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고요. 제키리 님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왕이신나의 하나님 이 곡을 들으셨나 봐요. 너무 좋아서 우리 당양로 가족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하셨습니다. 강혜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왕이신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채원 할미님께서 금요 예배에서 찬양곡이 너무 좋아 신청해 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이 곡. 네, 오늘은 임정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290장과 291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가 부른 곡이었어요.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신청하셔서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인내라는 곡을 갈보리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유아구 좋으신 하나님 유효림이 불렀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치가 쓴 난문.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10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황금 같았던 연휴가 모두 지나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함께 나눈 과일 한 알도 주께서 내리신 햇빛과 담비 아래 자랐습니다. 수고한 농부의 손길과 내 집 앞까지 달려와 준 발걸음, 그 귀한 수고를 잠시 잊은 채 내가 애써 얻은 것에 집착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침 저녁 찬바람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그들의 손과 발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맑은 눈빛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창조주의 생명력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들을 지키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체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힘에 겨워 뒤돌아 눈물 흘리고 있는 생명의 보호자들을 보듬어 주소서. 이들이 있기에 한 생명이 살아있고 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을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밤낮으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작은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에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게 하소서.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라 하신 신약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 발걸음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나무엔이 부른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김대환이 부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김윤정 오은이 함께하는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은이 부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소진영의 목소리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호프는 아가파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에 이어서 이혁진이 부른 오늘 하루의 수고와였습니다. 7249번님의 신청곡 최인영 목사가 부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죽게 가오니 제이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다음 곡은 뭐 어느 계절이든 다 어울리는데 이 가을에 들으면 더 좀 애절함이 있습니다. 여정 김관호가 부릅니다.

김관호가 부른 여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후에서 바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이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가스펠 아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향로를 만났던, 당신을 향한 노래를 만났던 부산, 대구, 충북, 포항, 경남, 강원, 영동 지역은 가스펠 아워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후에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예라모십 앨범에서 주님의 시선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아이작 와츠 목사가 1719년에 발표한 다윗의 시편에 처음 수록됐던 것으로 시편 72편을 의역한 것입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와츠 목사는 600여 개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찬송시는 와츠 목사가 쓴 선교용 찬송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선교사들에 의해 더 널리 불려지게 된 찬송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사랑이 알려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72편을 의역한 찬송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생후 3주 된 아기의 부모가 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도 조금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세요 라는 초보 엄마 아빠의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는데요. 돌아온 답장은 뜻밖에도 불평이 아니라 축하와 응원이었습니다.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렴. 참 따뜻한 말들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는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안해하는 마음, 괜찮다고 받아주는 마음. 이웃사촌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 곁에는 이런 정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오가는 정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Let's go. God is the one who loves.

0: me, all because of him. Amen.
1: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브라이언 킴의 찬양으로 네 시작했습니다. 주일 함께합니다. 아, 우리 드림이 드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드림 언니? 드림 언니님이 천한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님이시래요. 아유, 지난번 다녀온. 예. 근데 주말을 병원에서 보내셨대는데 지금 몸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또 천안에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오랜만에 군대 간 아들 보고 왔다고. 아이고. 야, 참. 소위네요. 소위. 박소위. 예. 건강하시길. 아이고, 그래도 좋으셨겠다. 좋으셨겠다. 천안 꿈을 이루는 교회 파이팅입니다. 조씨74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뭐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진짜 열심인 교회입니다. 네. 자, 조은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옹기장이 하나님의 약속, 제이워십의 꽃들도 나가는 동안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네, 주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쟁이님이 저희 집은 가족들이 모이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6남매, 와, 각각 자신 있는 요리를 두 가지씩 준비해와서 그럼 12가지네요. 그죠? 6남매. 마치 뷔페처럼 접시에 담아서, 그 뷔페죠. 그 다음은 접시는 남자들이 설거지합니다. 야, 멋지네. 멋지네. 네. 명절, 지난 명절도 그러셨겠네요. 그죠? 순복음 현칠님, 늘 CBS 위한 기도, 참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라스트 싱싱싱.

네, 주일 1부는 언제나 연주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죠.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사평론은 항상 주일 1부는 연주곡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리코더 연주예요. 정인경과 기타는 함춘호, 이렇게 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노래는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리코더로 연주되는 이 연주 아주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고 같이 찬양할까요?

네, 리코더 연주 참 좋네요. 그죠? 예, 정인경의 리코더, 기타 함춘호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메리 제인의 테살로모 험곡에 가도 김명식과 조화문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의 나눔님 오늘도 달려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님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지금은 정읍 내장에 정읍내장이란 곳이 있나, 내장산, 아, 있습니다. 딸과 동료랑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가을, 야, 좋을 텐데요. 올해 뭐 단풍이 아직은 확 들어차진 않았겠지만,

11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날씨가. 그래도 거긴 뭐 단풍이 있든 없든 너무 좋죠. 나무 그 가는 길도 진짜 좋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힐링합니다 하셨는데 부럽습니다. 부럽. 부러우면 진대는데 우린 지는 게 아니죠. 부러우면 축하하고 또 부러운 마음으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계신 예, 주님만 사랑님 축복합니다 진짜. 자 교회 계신 분들은요, 네, 조이 포 유 예, 방송 옆에 분에게 꼭 알려주세요. 자 루이 조이스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만납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투메리였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듣고 왔습니다. 2부 시작됐고요. 주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이포일을 알려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죠. 주님만 사랑님이 아까 내장산 얘기하시니까 아 진짜 올 가을엔 내장산 가고 싶은 거 있죠. 진희님 어머님과 함께 강릉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받으셔서 아버지와 함께 예, 참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보살핌을 받던 우리 딸들이 이제 아빠를 돌봐드려야 하는 시점이 어느새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담대히 평안히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태훈 작가님도 그러고요. 우리 애청자 중에 많이 그래요. 성윤주 전무님도 그렇고 네. 꽤 많은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네. 막상 그 일을 옆에서 함께하는 자식 입장에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토닥토닥입니다. 네, 힘내세요. 비타민 이수님 오늘도 달려와 주셨고 지지 않는 태양님도 야 가을 행복한 날씨만큼 모두 다 즐거운 날 보내시라고 아멘. 자 박지연 결국엔 주님이셨네. 송승현이죠. 주님의 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은혜 아니면.

네, 주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4180님은 주일에도 오픈을 하고 찾아주시는 분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래 분식 그리고 작심용인 흥덕 스터디 카페.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 보면 일하다가도 더 주고 신경을 써주네요 하셨는데, 아무쪼록 좋은 경험을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 또 그 사명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얀고래님, 두 아들은 독립을 했대요. 아, 그렇군요. 남편은 운동으로 바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찬양 부르며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그 가정 독립된 아들들 잘 살아내길,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영입니다. 매일 주와 함께 김종섭 다친 손을 잡고 지선 소풍 꿈자와 제가 부르죠 오 예수님까지 듣고 올게요.

이거 같대? 우리나라에 참 좋은 찬양을 만드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석균 목사님이시죠. 네, 김석균 목사님 중에 오늘 갑자기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전에 교회 가면 찬양팀들이 막 이거 같이 부르면서 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같이 불렀던 기억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양이 생각나서 오늘 제가 주빌리 찬양단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준비했거든요. 이 곡 어때? 좋으시죠? 어때요? 좋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기억들도 한번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곡 어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곡 어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홀리원의 바다로, 포레스트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까지 듣고 왔습니다. 쪼. 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삶에 슬픔이든 기쁨이든, 뭐, 기뻐할 때도 또 슬픔이 있을 때도 일체의 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근본 믿음 안에 서는 것. 그러면 그때는 예, 어느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로 여러분을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일과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0: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 으스러진 가루, 부서진 먼지.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숙연해집니다. 성과를 향해 달려가고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다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잠깐 멈추게 되는데요. 김지철 목사님이 SNS에 올린 성경 읽기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흙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일 오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로시니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모세의 기도 장면 별이 빛나는 옥좌에서 전해드립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담은 아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가 모세를 맡고 소프라노 셜리 버렉과 테레사 질리스 가라, 베이스 마리오 페트리, 볼프강 자발리슈가 지휘하는 RAI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진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로시니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가운데 별이 빛나는 옥좌에서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 소프라노 셜리 버렉과 테레사 질리스카라, 베이스 마리오 페트리, 볼프강 자발리시 지휘 RAI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지난 세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다가올 세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시편 90편을 바탕으로 아이자 과츠가 찬송시를 쓰고 윌리엄 크로프트가 작곡한 영국 찬송가 오 갓 Our Help in Ages Past 예부터 도움 되시고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지난 세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다가올 세월에 소망을 구하는 찬송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가스펠 작곡가 클린턴 허터바크의 곡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 송축하리 아프리칸 소년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Give thanks 돈 모엔과 조슈아 아론의 히브리어 찬양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예부터 도움되시고 Oh God, Our Help in Ages Past 들으셨고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아프리칸 소년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Give Thanks, 돈 모엔과 조슈아 아론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시편 9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단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시편 90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독일의 목회자 요아힘 노이안더가 쓴 찬송에 로버트 브리지스가 영어 가사를 붙이고 영국 작곡가 허버트 하월스가 선율을 만든 All My Hope on God is Founded,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호주 멜버른 트리니티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김주택, 손태진, 존너, 송은혜의 찬양으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7712번님이 보내주신 곡 김승희 주리의 물가로 나오라.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들려드려요.

5분부터 여러분을 만나고요.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오후 6시부터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일 10월 12일 월요일부터 CBS 조이포유가 가을 개편을 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의 주인공,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박요한 목사님이 진행하는 가스펠 아워가 오후 2시 5분

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추억의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맨 끝에 여배우 스칼렛이 이런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민우 씨 모르는구나. 아시는 분이라고 저와 같은 세대인 걸로. 그런데 그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기대가 없다면 이 마지막 기회마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1: 아, 왜요? 내일 뭐 지구 멸망하나요?
2: 아니, 시작부터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매달려야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근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로또 같은 경우도 네. 2등 되면 좀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가져가시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오늘 주제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민우 씨처럼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눈치 없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0: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1: 어머 어머 어떻게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보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0: 로제 아니 소금 기둥대.
1: 네, 소금 기둥대 아줌마.
2: 어머나 유다 또 있어요. 어머나 가령 유다라고. 네, 정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너무 나도 많이 맞아. 주셨는데 그렇게 놓친 사람이 꽤 많죠 목사님.
0: 또 누가 있을까요?
3: 하여간 어머나 유다 그랬는데 어머나니나 유다.
1: 아이고야.
3: 진짜 그런 것 같고 근데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겠죠.
2: 그렇죠.
3: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 번에 확 되는 건 아니고 늘 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또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마지막 기회를 다시 잡았는데 사실 사울과 압살롬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잡지는 못했거든요.
5: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그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근데 이제 미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럼 이제 영원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겠죠.
0: 네. 기회를 주고 또 주셔도 마지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5: 네, 사도행전 17장을 펴봅시다. 머릿속으로. 거기 보면 이제 사도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주 정도 머물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사도바울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6: 예수 그리스도?
5: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거였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그냥 이름이에요. 민우. 그렇죠?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민우가 여기 올포원에 나와서 막 고개를 끄덕였던 그 민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거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무리와 그 다음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시지 3주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안티 세력도 굉장히 많은 거죠. 떼지어 가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해갖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인물이 요때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고 같이 동역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가 AD 50년 경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 그래요. 데마.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누가 있냐면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리스다고도 데살로니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 바울과 로마까지 동행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데마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데마랑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때가 AD 60년 경이에요. 그러면 10년 정도 세월 동안에 함께 따르고 동역하고 사역하고 많은 것을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AD 60년, 6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1, 2년의 세월을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떠날 시간

0: 이 가까웠다 하면서 죽음을 감지해요. 이제 사형장에 이슬러 사라질 사도 바울.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렸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대마를 필요로 했을 때, 죽음 전에 대마는 가버린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자, 이제 내가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게 아가페, 그러니까 동사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아가파오를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아가파오하는 자와 세상을 아가파오한 대마와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대마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떠난 것도 아프지만 아마 저 같았어도 그게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선교 여행 중에 바나바랑 다투게 한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랑 막 다퉜어요. 뭐죠? 마가야.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그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니까 데려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느냐 떠나느냐 이것의 대조를 굉장히 보여줍니다.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인생은 관계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고 진리고 길이고 나의 나됨이고, 그죠? 나의 영원함이고 내 인생을 바쳤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 분이시기에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외경이 있어요.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이제 정경이 아닌 이제 성경 외 책이 있어요. 외경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이제 로마가 위험하니까 도망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마에 가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버리시겠어요? 따르시겠어요?
1: 따라야죠.
0: 정말요? 우리가 주님께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이 질문, 잃어버린 사람들, 마지막 뭔가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놓치다기보다는 내가 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3: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 사랑을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광야를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집착이 패착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 집착은 자기를 죽이는 길로 몰아넣습니다. 자기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딸도 불행하게 만들죠. 왜요? 결국 아버지가 그 사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결국 깨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아버지 사울의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우정도 지켜지지만 사실은 요나단을 죽음으로 점점 몰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사랑을 포기한 순간 죽음이, 사망이 그 목을 조여 오는 거죠. 삶을 파괴하는 상처가 생깁니다. 인생의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다윗을 품고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존중했더라면 다 행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압살롬에게도 있었죠.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이 다말이 배가 다른 이복 형제에게 그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재빠르게 잘 치유하고 회복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로부터 배역, 배도, 배신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때가 되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계속해서 자라난 거죠. 자신을 향해서는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조급함과 이런 깊은 마음의 쓴뿌리로 인한 상처가 뒤엉키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라 하는 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반역을 일으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긴급 개입에 의해서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아름다웠던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돌이킬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한번쯤 여기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압살롬이 그 상처를 상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버지의 단점을 넘어서고 약점을 넘어서는 오히려 더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죽습니다. 오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면 설사와 그냥 복통에 시달리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통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용서를 해요. 그게 은혜죠. 그 뒤에 제가 기도 제목을 살짝 조금 더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주여, 제 인격이 부족해서 쉽게 용서를 못하오니 저의 인격의 용량을

0: 넓혀주옵소서. 인격의 용량이 넓어져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끊임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고통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함께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성경 66권 전체에 굉장히 극적인, 그리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하고 무서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구세주이신데 제일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 주인공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3장 거기에서만도 몇 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13장 2절, 21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이제 13장 30절에서는 드디어 기회가 끝나고 가룟 유다가 액션을 합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배반하고 팔아넘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미 마귀가 넣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넣었어도 그 생각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거는 사람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은 떠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따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또는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안 한 거죠. 이제 기회가 한 번 지나간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기회입니다. 2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가르치시면서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건 또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후의 만찬 식사하던 자리가 막 술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또 대제사장 또는 뭐 이 바리새인들하고 결탁한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식사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심

0: 심정은 참 간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근데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해라. 그게 27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할 일 해. 그러니까 정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 너는 나 팔아먹기로 결심했으니까 해라. 완전히 그런 심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 예수님의 심정은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유다가 그거를 받고서 그리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30절이에요. 제자들은 뭐 이제 명절 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거 유다가 이제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물건을 사라 뭐 이렇게 알아들은 제자도 있다. 요한복음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 3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밤으로 나간 사람. 유다는 밤으로 나갔습니다. 사람 살면서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이런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는 아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저는 무수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거를 알아차릴 우리의 감각 또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분별력 이게 문제지요. 기회는 참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많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기회들을 발견하고 꽉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헌신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1: 아까 김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 여러분께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를 따르시겠습니까?
2: 아멘.
1: 아멘. 아멘. 그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네. 아까도 질문 받으면서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영원한 상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돌이킬 기회의 기회의 기회가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3: 네. 아까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시고 언급했던 그 인물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대마, 그리고 또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등 진짜 뭐 이때만 돌이켰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기,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목사님들의 한번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사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들면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와라. 언제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생각하면 기회는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인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둔감함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4: 저는 그 사울이 사무엘이 그 경고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울이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미가를 봐서라도

0: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어떨까? 또 요나단이 끊임없이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보면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인정했더라면 정말 미갈도 사울도 또 요나단도 행복했을 텐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 저는 대마를 했는데요. 대마의 경우 사실 대마를 사도 바울의 가롯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걸 보면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대마가 왜 그랬을까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번아웃. 그죠.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난 더 이상 사역 못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사형장에서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 본인의 그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를 다루는 그런 것의 실망? 그래서 나도 저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답은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듯이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그죠? 아가파와 아가파 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 묵상이 되는 건 10년 이상을 같이 사역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신앙까지 버렸다는 것은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고 그 사역을 쫓아다녔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얄팍하거나 어쨌든 뭔가 일어났겠죠. 그만큼 돈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올포원에서 뭐 찬양을 한다는 이유로 저 올포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포원을 시청하신다는 이유로 저절로 내 신앙까지 다져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목사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여기서 이걸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완전히 떠나간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나?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마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마일 수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도 놀라운 믿음이라고 막 이제 우리끼리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말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가 그거를 많이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기회라는 거는 우연히 또 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간절했던 눈먼 바디메어는 일평생 못 만날 것 같은 기회를 결국 만났고 그리고 아간 같은 사람은 제비뽑기를 해서 죄가 드러날 때까지 모른 척하다가 좋은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지 우리 김은희 목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걱정해요?
3: 맞아요.
1: 우리를 걱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항상 편안하게 놔두셔도 알아서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만큼 기회를 주죠?
3: 우리 거의 무한대죠.
1: 그럼요. 그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의 몇 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나와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야단을 쳐요. 근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자기 겉옷 그거는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일하고 밤에 자는 건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예수님을 막 쫓아가니까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알면서도 뭘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고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사를 무릅쓰고 막 간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0: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얼마나 믿으시느냐, 그거랑 하나님이 정말 딱 그 기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뭘 원해? 근데 그저 그 다음부터 버벅거려요. 원하는 거 되게 많았는데.
1: 뭘 말해?
0: 네, 그냥 막 뭐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원하지?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아가는 경우는 몰랐나요? 지시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숨겼죠. 그죠? 그리고도 가족이랑 같이 음모했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걱정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걱정해요?
2: 나.
0: 네. 오늘 밤 문제는 나야 나.
1: 나야나 내 걱정이나 하자. 네. 정말 문제잖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회가 오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아이 또 오겠지. 계속 또 올 수도 있는 기회지. 왜 이렇게 또 생각하기 일순데요. 마지막에 오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상관 목사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네, 마지막에 오기 전에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첫째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주다는 후회했잖아요, 분명.
0: 네, 맞아요.
3: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거든요. 안타깝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 주님이 아신다. 끝까지 주님께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분명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현재에 집중하잖아요. 현재 계속 그것은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헌신하는 것.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왕년에 황년에를 자꾸 말하지만 진짜 현재로 보면 너무나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참 매듭지키 마지막에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해서 그걸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사후를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도 알았단 말이죠.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그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다윗과 미갈, 그 딸과 그 행복한 가정을 응원해 주는 것. 내가 다윗과 요나단 아들과의 그 우정을 응원해 주는 거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사울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한다라면 참 잃어버린 귀에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아까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 설교해 주신 어머나 유다, 그 가룟 유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서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다 말고 바울처럼 되려면 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영렬 말고 영생으로 가는 길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게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유다가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밤으로 나갔다.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다.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만 다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어쨌든 살아 있었으니까

0: 기회는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그 과정, 내가 여기까지 온 이 과정 속에도 저는 뭐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둔감함.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그러니까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늘 주님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안테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영으로 계시죠. 근데 영으로 계신 주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만나고 그러느냐, 그 방법이 기록된 66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가 삶이 되셨잖아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말이라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겨우 체면치레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어떤 신앙단체라는 데 하나에 속해서 내가 거기에서 형성된 어떤 관계, 이게 아니고 지금 나와 여기 같이 계신 주님, 영으로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해 가느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저는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는 뭔가 좀 이렇게 번듯하는 그런 경각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아까 이상가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쓰리만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는다, 오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죽는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만을 만들어봤는데, 아, 마지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돌발 질문이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2: 네, 돌발 질문. 네. 여기요. 저한테 있네요. 네. 마지막에서 자유로운 건 없겠죠. 이 돌발 질문. 처음이자 마지막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구나 싶었는데 기사 회생했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0: 네, 있다. 있습니다. 저도.
3: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 볼게요.
2: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있다.
2: 있다. 아, 네. 네. 모두 일치.
0: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어요. 근데 3년 반 공부하고,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 저는 군대 갔죠. 근데 그러고서 군대 가서 이런저런 번민도 많고, 또 신학교, 신학대학 교수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쨌든 젊은 그 나름대로 너무나 실망도 많이 하고, 나는 장남이니까 돈 벌어야지.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신학 안 한다. 그랬는데 군생활 중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거를 저는 다시 한번 그때 굉장히 깊이 아주 확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 이제 포기하려고 완전히 생각했는데,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였습니다. 공인중개사.

0: 옛날에 복덕방이었죠. 아, 네. 국민중개사. 처음 시작될 고점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상과 쪽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하는데 그거는 꽤 많이 공부해야 돼. 일단은 공인중개사부터 공부한다. 그래서 책 사가지고 공부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냥 갔으면 마지막 기회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야 임마 너 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에서 기사회생. 제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1: 역시
2: 네. 왜 마지막에 갑자기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르느라고 뭐를 얘기할 것인가.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근데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 혼자 부딪혔어요. 그냥 정말 내가 보기에 0.1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드드드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 막 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거를 이 내 차가 훑고 간 거예요. 드드드드. 근데 저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문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내가 그냥 드드드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강의를 마치고 또 지방으로 강의를 또 하러 가는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이제 그 했는데 이제 너무 설교하고 이제 졸려갖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설교를 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망가지건 이게 아니고 어떻게 가나.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갖고 이제 차를 그 근처에 끌고 가서 이제 고치라 그러고 빌렸어요 그 차를. 그 정신도 없고 이제 나는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러 가야 된다. 예, 네, 그것만 목표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1차선으로 이제 최고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죠? 지방의 시간을 이미 놓쳤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세게 달리는데 차가 갑자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1차선인데 나 그렇게 운전. 근데 이거를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차가 막 그러고 이제 덜덜거리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서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죽이시려고 하냐고. 저 설교하러 가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시냐. 진짜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차선을 있는 것 밟아갖고 가생이로 가서 섰어요. 우와. 근데 그게 뭐가 고장난 거냐면 기름 탱크가 고장이 나서 이 게이지가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왜냐면 나중에 사람이 와서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그 와중에 두 번이나 이렇게 홍비백산이 가서 설교를 진짜 생생하게 나 죽다 살아왔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 묵상을 나중에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두 번이나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두 번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굉장히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위기가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그 사실에 제가 우리가 뭐 가롯유다니 뭐 대만이 말하면서도 그거 생각하니까 다 부끄러워지네요. 정말.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와중에도 다 해주신 거죠.
2: 살리시네요.
1: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사실은.
3: 제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저도 교통사고의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서울 시립대 앞에서 빗길에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살려주었다라는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돌이켰던 것 같아요.
4: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세 분 목사님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살리셨습니다. 네. 네.
4: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과 떨림이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이런 절박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다 싶어요.
2: 아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죄나 문제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괴롭거나 마지막 기회인 줄 알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놔두고 싶은 그런 경우 또 모른 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예, 에게 주시는 조언,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주고 싶으십니까? 저 듣겠습니다 하고 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짜로 몹쓸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하여튼 5분이 됐든 아니면 며칠이 될 수도 있겠죠. 며칠 그냥 다른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독하게 그렇게 있어보면 좋겠다. 이건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아주 내가 제일 신뢰하는 친한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된다. 네. 전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1: 저도 거기에 너무나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런 이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고 또 아까 혼자 있는 그러니까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요. 뭔가를 괴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완악해진 사람들 아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비슷한 부류죠. 이미 가룟유다가 이제 결심하고 나간 것처럼 이미 마음을 묵은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사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위에 그 사람이 되면서 물어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기도 그래서 하면 뭔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전화해서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기 싫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뭔가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두려워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함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2: 저는 성령의 임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밀어내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같고요. 두 분이 뭐 나머지는 워낙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떨 때 성령의 임재 감동 감화를 잘 받는지를 봐서 그 방법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또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 방법을 꼭 찾고 발견해서 그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3: 마지막은 오기 마련이고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끝에 끝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꼭 붙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끝인사도 다짐을 담아서 좀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4: 교만, 오만, 만만은 버리고
5: 주만 바라보며 하나 되는 시간 올 것.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시절을 지날 때 사람마다 그 시기를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또 이겨낼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지칠 때 다시금 붙잡는 성경 말씀 고백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시편 63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죠.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통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 낙심보다 소망을 택합니다. 야, 이렇듯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새 힘을 준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종윤 내 맘이 낙심되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뭐 서점만 가더라도 여러 에세이들 뭐 자기 개발서 지침서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가 충분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또 위로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성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찬찬히 오늘은 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인에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을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요. 먼저 아가가 부르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듣고요. 지율 라율맘님 청하신 곡 PK 장광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미경님 청하신 시와 그림의 항해자 듣고요. 디린님 청하신 홀리원 사랑의 예수님 여기 한 곡 더 5458번으로 청하신 곡입니다. 박요한 나의 가는 길.

박요한의 나의 가는 길 5458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홀리원의 사랑의 예수님은 드린님 청하신 곡, 이미경님 신청곡 시와 그림 항해자 들었고요. PK 장광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지율 라율맘님께 전한 곡, 그리고 아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 레이나 차님 청하신 곡 웨이홈의 달리기, 그리고 이천의 뉴 리더, 피아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여 듣고요. 지선의 감사, 그리고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친밀한 교제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지선의 감사, 피아월십 빛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이천의 뉴 리더 들었고 앞서 레이나 차님 청하신 곡 웨이홈의 달리기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한나님 청하신 캠퍼스 월십 아름다우신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커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패스아자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셨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 새롭게님 청하신 곡부터 나눕니다. 김명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죠. 이 곡 듣고요. 2834번으로 청하신 곡 김도현의 인생 그리고 모래요정님께서 듣고 싶

싶어하셨던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요. 제키 리 님께서 청하신 비엔브리지 예수나의 치료자 그리고 이길승의 소망으로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눕니다.

이길승의 소망으로 들었고요. 제키리님 청하신 비엠브릿지 예수나의 치료자, 모래우정님께 전한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고요. 김도현의 인생, 이 곡은 2834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다시 새롭게님께 전한 김명식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어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숲속에 빨리 자라는 대나무와 더디게 자라는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매일 대나무를 올려다보며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못 자랄까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대나무 대신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줄기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급히 자라 뿌리가 얕던

대나무는 뽑혀나갔지만 속을 다지며 자란 참나무는 버텨냈습니다. 신앙도 더디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선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분을 변호했고 몰약과 침향을 들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가 모두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내 뿌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0: 프로비던스 월십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었고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그리고 오벳이었죠.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까지 네 곡을 이어서 나눴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더디지만 깊이 내린 뿌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인생도 또 신앙도 더디 자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그 상황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의 속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4031번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Yeah.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이유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도 하늘나라를 꿈꾸며 구덩이 속에서도 어린 시절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게 하소서.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248장 찬송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혜선의 음성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더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된 예복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라하네 신영옥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게로 오라하신 주님의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문상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 가랍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의배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가 부른 가나의 혼인잔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유리정우님 청하신 존영의 때가 되면, 이어서 다윈님께서 청하신 한승희의 회복 보내드릴게요.

번여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거룩하신 주 하나님 베스퍼 삽창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른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따라가며 동행과 주리가 함께한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홍순관의 음성으로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할게요.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홍순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번에는 196장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날 구속하신 이현주의 찬양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예 숙님께서 청하신 찬양 마음의 예배 유은성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김명선의 시선 이어서 함께 하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듣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다. 더 잘 듣다 보니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대나무 숲이 된다. 이상하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내 앞에선 더 자주 전해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나는 구름처럼 뽀얀 친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의 귀로 듣는다.

박조환의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으로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16 박조환 소년. 말을 할 수 없어도 필담으로 소통하며 글로 마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한 줄기 빛처럼 찬란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오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우리 마음에 고백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이수님, 유턴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주일의 예배함으로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생각지 못한 삶의 시험에 잠시 휘청이는 마음이셨나요? 오늘도 너른 품에 안아주시며 이제 괜찮다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CCN 캠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장종택 찬양으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기쁜 시간도 있었고 안전하고 또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나는 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만 닥치는가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늘도 우리를 토닥토닥 안아주신 주님 품 안에서 모두 모두 새 힘을 얻으시고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3일간의 또 짧은 연휴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의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찬양곡이 같은 제목의 찬양곡이 많습니다. 짐니가 부른 괜찮아 괜찮아에 이어서 괜찮아 내가 언제나 함께한단다라는 찬양은 이재민 찬양 앨범에서 일전번제 정성원 목사님 피처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의 연휴였는데 캐나다는 월요일까지 3일 연휴라고 하셨어요. 황태규 아빠님께서 토론토에서 한국은 한글날 연휴, 캐나다는 땡스기빙 데이 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하고 손은 들어주셔서 네, 내일까지 이어지는 또 땡스기빙 데이 연휴 즐겁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이곳에서 손 흔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은 도모엔의 음성으로 Give Thanks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세핀님께서도 해외 CCM 남겨주셨는데, As We Gather, 마라나타 찬양

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겠죠? 오늘도 아까운 가을 향기 가득한 날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 이렇게 해외 CCM 두 곡, Give Thanks와 As We Gather 전해드리고요. 또, 주님의 공주님, 예전 찬양들이 자꾸 생각나신다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듣고 싶어요. 또, 유리정은님, 최인혁 오은의,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써주셨는데, 쭉 이어서 들을게요.

남녀 듀엣곡을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네요. 최인혁 오은의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조금 전 들으셨고요. 이무하 송정미의 나의 사랑 어여쁜 이어봤습니다. 대빵 감사님께서 와주셨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저희 늘 빵빵한 퀴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빵 감사님께서 오시니까 왠지 빵빵한 선물에 이 대빵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릴게요. 6370님께서는 주의 사랑 노래, 예수가 보이네, 주님의 손,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 주님만 힘.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주님의 손 찬양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송승현의 음성 이어보겠습니다.

강찬의 하나님의 은혜, 송승현의 주님의 손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8183님 가을이 깊어가니 곁을 떠난 이들이 참 그리워집니다 하시며 주를 만났네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이 곡 함께 할게요. 김수진과 소리엘이 함께합니다.

0: 고수익의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4: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Worship and Praise. 오늘 들으신 두 곡, 홈 워십, 유단

뷔 피처링의 허락하시면,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워십의 주 이름 찬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는 CCN 캠프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좋아요라든지 누적 선곡 수가 굉장히 높은데 CCN 캠프에서는 선곡이 많이 되지 않았었던 곡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곡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저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들으시다 보면 아, 캠프에서도 들려드렸었지. 하지만 이렇게 많이 좋아요와 또 누적 선곡 횟수가 기록이 돼 있구나 하는 곡들 아마 좀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곡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실 곡은 하가 워십 수지킴 피처링의 새 계절의 언약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미 워십의 헤븐리 보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두곡 모두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CCN 캠프에서는 처음 전해드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들으신 곡 영원히 주와 살리 더 워시베이블의 찬양이었어요. 헤븐리 복사는 찬미 워십 그리고 새 계절의 언약 하가 워십 수지킴 피처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전해드리는 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아직 조금 낯선 그런 제목의 찬양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크 워십의 지성소의 설이라. 아마 시신 캠프에서도 한번 워십 앤 프레이즈에서 전해드린 것 같고요. 또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프로비던스 워십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올드 버전 이 곡도 함께 보시죠.

참 많은 찬양곡들이 새롭게 편곡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드 버전이라고 이름을 달고 음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올드 버전. 프로비던스 워십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앞서 지성소의 설이라, 아크 워십,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CM 공부방 시간을 통해서 새로 나온 CCM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이렇게 워십곡도 다양한 곡들이 있다는 걸 워십앤 프레이즈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인 워십밴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전해드리고요. 블리스 워십의 예수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버전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승리하신 우리 왕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SD 워십에서 불려진 찬양이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바인 워십 밴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블리스 워십의 예수님 찬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끝곡은 역시 해외 CCM도 해외 워십곡도 함께 들어보시라고 준비해봤는데요. 누적 선곡과 또 다운로드 수 모두에서 좀 많은 사랑을 받은 해외 워십곡입니다. Here as in Heaven, Elevation Worship의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K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감람나무로 나오는 올리브나무, 예로부터 지금까지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오르셨던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가득했을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올리브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감귤나무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나무로 자녀들을 키우고 올리브나무와 일생을 함께 나눈다고요.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땅이 황폐해지면 올리브나무에 기대어 사는 그들의 삶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요. 말씀 속 그 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의 손 모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우리가 사는 터전을 망가뜨리니까요. 더 이상 이것이 번지지 않게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1000번째 정성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하고요. 제키

님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곡을 들으셨나 봐요. 너무 좋아서 우리 당양로 가족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하셨습니다. 강혜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채원 할미님께서 금요 예배에서 찬양곡이 너무 좋아 신청해 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이 곡. 네, 오늘은 임정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임정선, 내가 어둠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어서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찬송가 290장과 291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가 부른 곡이었어요.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신청하셔서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서 인내라는 곡을 갈보리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유아구 좋으신 하나님 유효림이 불렀고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0: 그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10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황금 같았던 연휴가 모두 지나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함께 나눈 과일 한 알도 주께서 내리신 햇빛과 담비 아래 자랐습니다. 수고한 농부의 손길과 내 집 앞까지 달려와 준 발걸음, 그 귀한 수고를 잠시 잊은 채 내가 애써 얻은 것에 집착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침 저녁 찬바람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그들의 손과 발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맑은 눈빛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창조주의 생명력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들을 지키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체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힘에 겨워 뒤돌아 눈물 흘리고 있는 생명의 보호자들을 보듬어 주소서. 이들이 있기에 한 생명이 살아있고, 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을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밤낮으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작은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에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게 하소서.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라 하신 신약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 발걸음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나무현이 부른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김대환이 부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김윤정 오은이 함께하는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은이 부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소진영의 목소리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는 아가파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죽게 가오니 제이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다음 곡은 뭐 어느 계절이든 다 어울리는데 이 가을에 들으면 더 좀 애절함이 있습니다. 여정 김관호가 부릅니다.

김관호가 부른 여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후에서 바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이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가스펠아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향노를 만났던, 당신을 향한 노래를 만났던 부산, 대구, 충북, 포항, 경남, 강원, 영동 지역은 가스펠아워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후에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예라모십 앨범에서 주님의 시선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아이작 와츠 목사가 1719년에 발표한 다윗의 시편에 처음 수록됐던 것으로 시편 72편을 의역한 것입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와츠 목사는 600여 개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찬송시는 와츠 목사가 쓴 선교용 찬송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선교사들에 의해 더 널리 불려지게 된 찬송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사랑이 알려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72편을 의역한 찬송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험한데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던 제자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당신의 심령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구주여 광풍이 불어 염창교의 시온성가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옹기장이가 부른 고요한 바다로 함께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홍지승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마음속에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학남의 음성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풀

0: 유튜브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강중현의 믿음으로 살리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부활하신 구세주 나무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2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 되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비록 힘든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225장 실로암 샘물가에 핀 전승현의 찬양이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이어집니다. 곡중 솔로는 장철준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0: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이어서 김대환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 세상만 아니라면 어디라도 가자 해서 오아시스에서 만난 해바라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으나 딱 한 송이로 백만 송이의 정원에 맞서는 존재감. 사막 전체를 후광으로 지닌 꽃. 검은 망사 쓴 얼굴 속에 소구름이 있다. 너는 살아있으시라. 살아있기 힘들면 다시 태어나시라. 약속하기 어려우나 삶이 다 기적이므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사막 끝까지 배웅하는 해바라기.

김중식의 다시 해바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듭날 수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광야에서도 우리 등을 밀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주께로 한 걸음씩 이한숙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서 주 은혜를 받으려 39장 찬송을 신재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갑

0: 슬쩍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400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자연한 날.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크룩스의 오 마이 갓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그의 시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름 내에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살았다면 이 계절에는 밖으로 향하던 손을 거두어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라는 뜻 같다.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도 그리고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실은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길 바라면서 월요일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외집 맡은 우리 구주. 3853님의 동생분은 완도이시군요. 완도에서 3일을 잘 보내고 5시 30분 파주로 출발했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잘 올라갈게요. 예, 출발하신 지 한 40분 정도 됐군요. 한태규님은 지리산 노고단을 사전 예약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구례 성삼재 주차장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 만에 노고단 정상에 도착해 수려한 풍광을 조망하면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경이로웠습니다. 아유, 여러분 참 연휴를 보람있게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세 번의 연휴가 이렇게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해서 개천절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뭔가 더 분주했던 것도 같고요. 이제 정말 다시 일상의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의 수 넓은 사랑.

오늘은 정기 휴무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일터에서 세 번의 연휴에도 분주하면서도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였기에 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앙빵님, 어떤 매장 하실까요? 오늘 휴무일. 그쵸. 미용실, 식당 등 주말을 바쁘게 보내고 월요일 쉬는 곳이 많긴 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If ever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수호천사님, 외손주 서유리가 심장 수술을 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시고 잘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비공개로 사연 써주신 어머님이신데요. 고3 아이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12살 서연이는 검진하며 망막 격자 변성으로 갑자기 눈 시술을 했다고요. 작년에는 아이가 당뇨 전 단계 수치여서 체중 관리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엄마인 저는 둘째 질병이 반복되면서 건강 염려증에 불안장애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유, 참 어머니께서 불안증을 겪으실 만도 하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페르난도 오르테가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6,000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합니다. 그것도 황실 근위대인 강류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253번,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두었고 120여 명이 전사했지만 놀랍게도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적진에 두고 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월급을 쪼개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우고 부모를 잃은 한국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데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이 충격을 잊지 않은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가장 훌륭한 군대를 파병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아픔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작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자 뒷자리 3665번으로 오신 분, 행복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세심함 덕에 편하고 여유롭게 쉬고 즐기고 왔어요. 여행 가면 꼭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고 인증샷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첨부해 주신 인증샷 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줄여서 어그라고 쓰신 후에 하트 그려 넣어주셨어요. 귀여우시고요. 여행지에서도 매일 듣던 라디오 방송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짱아님께서는 이제 휴가 가시네요. 오늘 새벽 3시 30분에 가평을 출발해서 고흥으로 늦은 휴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쉼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염려 내려놓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소위 7말 8초에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집이 많아 그때가 여름 휴가의 절정인데요. 여건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가을 휴가가 참 좋죠. 덜 붐비고 덜 비싸고 날씨 제일 좋고. 예, 저는 이제 겨울 휴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말 휴가요. 할 일 다 끝내놓고 12월쯤 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제가 남은 휴가를 소진하느라 좀 휴가 낼 것을 여러분께 미리 보고 드리면서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듣죠.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일반식품 광고입니다.
1: 어떤 종교를 특정하게 가진 사람은 아니나 항상 이 시간에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보호 아래 무탈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카라멜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공항 달리기님께도 쿠폰 보내드릴게요. 연휴 동안 고생하셨어요. 부모님 밭에서 깻대 수확하고 마늘밭을 만들고 심고 관수해주고 힘들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몸이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예, 이 곡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한몫해주기를.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겠습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2: I'm nothing special, in fac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

0: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열죠.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이 곡은 7061님과 함께 들을게요. 지난주 양양 구룡령 나들이 다녀오셨대요. 이제 고지대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아랫마을 칠복이님의 신청곡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요양원에 계시던 장모님께서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를 두고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걱정 속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어요. 장모님도 아내도 몸과 마음 다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아유, 참 요양원에 계시다 다치신 거라 가족들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아니, 어쩌다 다치신 걸까요? 넘어지셨을 것 같긴 한데 아유, 참 속상하네요. 아무튼 치료가 잘 되시기를 우리 장모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흐르고 있습니다. 최여사님, 아침부터 고생하셨어요. 새벽에 김밥 단체 주문 싸는 아르바이트 2시간 하고 아침으로 김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싸는 사람도 맛있는데 먹는 사람은 더 맛있겠죠? 아유, 고생하셨고요. 이른 아침에 갓 만든 김밥이 제일로 맛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사하게 세팅된 스테이크를 드실래요? 아니면 따끈한 밥에 겉에 참기름 발라져 있고 깨까지 뿌려진 김밥 한 줄을 드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한다면 후자가 더 당기지 않나요? 후자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금식의 본질이

영적인 위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어둠의 시간, 곧 신랑을 빼앗긴 때처럼 영적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머물 때 드리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금식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현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금식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육신의 욕구와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행위입니다. 감리교 신학자 존 웨슬리 목사는 금식과 자선을 병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이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금식의 열매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54번째 묵상 금식기도는 비상수단이다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복스님은 남양주 영동중앙교회 어제 남전도의 야유회 다녀오셨군요. 100명 이상의 인원을 예상하셨는데 모든 일정 순조로이 잘 다녀오셨나 궁금합니다. 6529님은 서울식물원 산책 중 허준 행사로 국화꽃이 많아요. 조용한 시간이라 벤치에 앉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크게 틀고 듣고 있는데 호텔이 부근에 많아서 외국인 여성 두 분이 산책하다 찬송을 들어보더니 진짜요? 엄지 척 하고 가셨대요. 김광호님은 어제 용문사 다녀오셨군요. 아내분과 와 산채 비빔밥에 도토리묵도 드시고 오셨다고요. 아유 연휴 동안 여러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오늘 남편 3일 동안 포항에서 일합니다. 직원 3사람 데리고 포항까지 가는데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933님, 그리고 1부에서부터 들어주셨네요. 앙빵님은, 아, 이런 일 하시는구나. 테이크아웃 전문 닭강정 가게 운영하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선한 희망을 품고 저희 부부 둘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셨죠? 오늘은 푹 쉬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활력 있게 손님

도 많기를 바랍니다. 은총님, 최고의 아침을 여는 루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강아지 자두가 이불을 뜯어놔서 꿰매면서 방송 들으신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순복음 현님께서 대표로 신청하셨네요. 웨이메이커. 많은 분들의 신청곡을 대변하는 이 노래에 남기면서 오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칩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0: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순간, 맹큼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생각으로 그치고 말 때가 있죠. 아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아마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나에게 필요한 법칙이 바로 5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5초의 법칙.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떠올랐을 때 숫자를 세고 바로 움직이는 거래요. 5, 4, 3, 2, 1. 아유! 하는 거죠. 망설임이 어떤 핑계로 바뀌기 전에 몸부터 얼른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뭐 흔히 생각이 길어질수록 행동은 어려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냥 하는 것, just do it. 예,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한 주 이 5초의 법칙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망설임 없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굿송 음반 중에서 보컬 진보라였고요. 1, 2, 3, 4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 10월 12일 월요일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5초의 법칙 오프닝 들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활기찬 한 주가 되도록 요 루틴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하늘바다님 남기셨네요. 에. 그쵸. 그 스포츠 브랜드 나이땡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Just do it. 예. 그냥 해. 그냥 합시다. 예. 물론 우리가 꼼꼼히 계산하고 따지고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그냥 시작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분명 막 어떤 해답이 안 나올 때 그냥 운동화 끈 동여매고 이렇게 탁 집을 나설 때 뭔가 또 실마리가 풀릴 때도 있고 그렇죠. 예. 5초의 법칙 이거 한번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희망님. 연휴 휴일을 마치고 힘 빠지지만 흥겨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지난 금요일부터 한글날 황금 또 연휴였죠. 3일간의 짧지만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다들? 그 휴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미뤄둔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5초의 법칙 생각하면서 오늘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미래의 나 더 힘들어집니다. 원망해요. 과거의 나 왜 그랬어. 원망할 수 있으니까 5초의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망설임 없이 또 실행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영은님도 굿모닝 좋은 아침 출첵 남깁니다. 남기셨고 우리 한나님도 와주셨네요. 토요일에 친구랑 성경 필사전 다녀왔습니다. 아 주말에 여러분 꼭 가셔요. 두 번 가셔요. 그날 바로 친구가 필사 성경을 사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줬어요. 5초 법칙 열심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지하 1층에 교보문고 있던데 훈디 너무 부러워요. 괄호 닫고 아 그쵸. 참 제가 집이 파주고 회사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일단 회사에 오면 서점 가깝고 또 여러 뭐 음식점도 가깝고 그런 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서점을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아. 그냥 가서 그냥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마음의 안정이 좀 된달까? 그리고 보고 싶은 책 있으면 또 잠깐 앉아서 보기도 하고

코람대호님도 와주셨고 이은주님 10월도 3분의 1이 훌딱도 지났네요. 일상복귀 아자아자 주말에 김밥 싸들고 서울대공원 동물원 다녀왔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아비가일님도 와주셨습니다. 지금 아 과천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예. 거기가 또 조경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딱 트인 넓은 곳인데 나무도 곳곳에 너무 잘 심겨져 있어서 아 정말 그 휴양림도 따로 있고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 패키지로 코끼리 열차 그리고 동물원 그 입장권 그리고 리프트 2회 이용권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지금 리프트 타고 탁 그 오르면은 다 보이거든요. 막 나무랑 동물들이랑 예. 리프트는 타셨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 말랑토끼님 오케이 민민하하님 월요일 아침 출첵합니다 하셨고 차나래님 주말 배송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님도 오셨고 주안에서 화이팅 최지혜님 라일락 향기님도 즐겁게 출근하면서 출첵 남기셨습니다. 방글이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이영숙님 전야곱님 예. 삼남의 아빠님도 샬롬 인사 주셨습니다. 이만식님 와주셨네요. 배상진님도 듣고 계시고 그쵸 오늘부터 조이포유 이제 개편입니다. 가을 개편 저희 2시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의 가스펠 아워 지난 목요일이었나? 그 유튜브 통해서 시험 방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역시 너무 좋고 여러분 2시 박유한의 가스펠 아워도 이제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재방송하던 샬롬 CCM이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시간에 새로운 프로그램 세상의 여러 찬양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또 청취해 주시고 전진 아나운서 프로그램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면서 더 다양한 곡들 풍성하게 들려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번 개편 저는 만족스럽고요. 꽉 찬 느낌이 든다? 예, 싶습니다. 주주맘님 우리 원성남님도 일 마쳤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침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다들 잘 주무셨죠? 예,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일정들 지난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좋고요. 네, 소소한 삶의 일상 사는 얘기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르는 꿈이 있는 자유

웨이 홈 달리기 들었고요. 앞서 어노인팅 줄을 악모하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꿈이 있는 자유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쭉 달리는 요 느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8581번님도 듣고 계시고. 이터널님은 샬롬 훈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예전에 그 에버랜드 리프트 타다가 완전 죽는 줄 기절할 뻔 했습니다. 크크크 하시면서 그 정도예요? 리프트가 그래도 다른 놀이기구보다는 탈만한데 제가 사실 바이킹을 못합니다. 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놀이기구 막 뭐 엄청 빠른 거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예전에 그 자이로드롭인가 그 잠실에 있는 롯데 거기에서 수직 낙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타고 와 심장이 며칠 동안 그냥 쿵쾅거려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잘 못하지만 그런 제가 제 수준에 딱 맞는 게 전 리프트더라고요. 예. 특히 그 과천에 있는 리프트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그물망 쫙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예. 어떤 적당한 스릴 아니면 그 안전바가 있긴 하지만 약간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리프트. 특히 이제 가족들, 연인들은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공간 코스예요, 사실. 예, 탁 트여 있는 곳에서 맑은 공기를 쫙 맞으면서 그 어떤 그 둘만의 어떤 특별한 공간, 시간. 예, 저는 너무 좋습니다. 밝은 미소님, 훈디 샬롬, 양양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추석부터 쭉 모셨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휴가를 냈답니다. 지금은 남해에서 듣고 있는데 이제 부산 가서 추석 때 못 뵌 이모님 뵙고 또 열심히 올라가야죠. 예, 하시면서 우리 은하님도 와주셨네요. 아 그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양양에서 카페 운영하시는군요. 아 부럽다. 그러면은 늘 그 바다, 동해 바다를 쫙 바라보시다가 남해를 가셨으면 남쪽 바다, 남해 바다는 좀 느낌이 다를까요? 예.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바다랑 또 쉬면서 여행 가서 보는 바다는 느낌 자체가 또 다를 것 같고 모처럼 주어진 요 쉼의 시간 잘 누리시고 부산도 잘 찍고 안전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일정 너무 좋은데요. 바다 투어네. 주사랑님은 금요일에 찬양대 야유회 서울숲으로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았다는. 근데 주차장에 차량 가득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서울숲도 그렇고 여러 수목원들 무슨 공원 이런 데는 주말 이런 휴일 때는 그 주변에 차 대는 게 참 와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 당직 근무 같은 거 하잖아요. 토요일 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월드컵 대교 타고 딱 가는데 그 하늘공원이죠. 상암동 근처에. 맞죠? 하늘공원. 거기 주말에 휴일에 와 차들에 갓길에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막히더라고요. 아 남해 바다는 잔잔해요. 라고 우리 은혜아님 남기셨고. 우리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그 뭐 스피드 또 높은 곳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 그냥 눈으로 구경

하고 모노레일이나 회전목마 정도만 탑니다. 아, 이게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놀이공원에 가서 약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과격하지 않은 그런 기구들 타면서 분위기만 좀 느끼는 거죠. 예. 내 컨디션도 지키면서.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아이들이 타러 가면은 그냥 가방 들고 있고 지키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0005번님, 훈디 이제 예수님 생신까지 소처럼 일하기라고 남기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휴일이 이제 한글날 휴일을 끝으로 2026년에 성탄절 12월 25일 때까지 없더라고요. 예. 11월은 아예 없고. 근데 이제 2026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예. 10월도 진짜 3분의 1 지났으니까요. 잘또 유종의 미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소처럼. 예. 아침이 부르는 아침, 그리고 좋은 씨앗에 내가 산을 향하여.

송정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들었고요. 좋은 씨앗의 내가 산을 향하여 아침이 부르는 아침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바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닉네임 앙빵님 기주님도 예, 남은 시간 차 안에서 잘 들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마음의 아판자님 여기는 경산인데요. 며칠째 비가 온다고 하면서 많이 습하고 덥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오는데 좀 덥더라고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었네. 어제 서울이 낮 기온 29도까지인가 올라갔대요. 다시 또 약간 반짝 더위가 찾아왔는데 지금 뭐 소나기 소식도 있고 다시 또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주원 마미님도 와주셨고 연휴 동안 욕지도 다녀왔습니다. 욕지 교회가 와 100년이 넘었대요. 섬 안에 오래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라고 남기셨고, 100년의 어떤 전통, 역사가 담긴 그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와, 되게 좋으셨겠어요, 진짜. 우리 짱아님께서 오랜만에 늦은 휴가 가는 길에 들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에 집을 나서서 지금은 남원을 지나고 있는 중.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할게요. 들려주시면 아주 많이 행복할 듯 하셨는데.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수전도단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추억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어제 예배 때 이 곡을 함께 불렀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을 파고들었는데 오늘 우리 샬씨 가족과 같이 듣고 싶어요 이라고 청하신 곡이었고요. 앞서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닉네임 짱아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자,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은총님께서 청하신 곡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곡은 고정민이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0: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

0: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이 고백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섭리를 이해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멀리 바라보는 자가 똑바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길, 저 멀리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 작은 일이라고 웃어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지금도 여전히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경기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한 팀이 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나의 지인들과 많은 공동체들에게 감사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